0: 부산의 비밀스의 경우는 지지하네. 방권이란 언니, 그때는 심의만 폭발하니까 뭔가네요. 아니, 아니,
1: Música de proximitat.